急急伏急急想忍又忍唔得，唯有入树林放下啲蛋一粒。唔得，我唔系不如砸定嚿大石头，等你想走都唔走得。呆佬好笨喎，呢次万中无一失啦。哎呀，哎，松晒，哎呀，乜你哋又系啊？唉，你真系睇嚟你哋搞得几论准，搞到成粒都黄白物，哎呀，邋遢夹污糟，想唔同你冲凉都唔得啊！哎，冲我噶啦，哦，弊啦，得翻细半粒，哎，都送俾外父做生日啦，嚟啦。哎，哦，行到入巷口，系啦，呢间都怕系啦。哦，排完啲草纸咯，即刻就直入。